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떠니? 전 남친에게 전화를 하면 어떠니? 회사에 안 가고 외식에 안 가고 수업에 좀 안 가면 어떠니? 걔가 좀 지지면 어떠니?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떠니? 전 남친에게 전화를 하면 어떠니? 회사에 안 가고 외식에 안 가고 수업에 좀 안 가면 어떠니?

내려온다. 장님 깊은 굴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.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